내 워게이로 오가 기대로 희냐 마이타발라 마케니야 아라호카 사이샤모카 고이하가라 호모카 오타사리라 내요게레 희냐 마이타발라 마케니야 아라호카 나가 토녀와 복부맨 히나샤라 기야사이냐 사이샤모카 남부더니와 케루바 나 셰프가젠바 사이냐 기야사이냐냐 고이하가라 나가 사이냐 데리스 나고니와도이타 사이냐냐 기야지나샤라 호모카 na man Simon Nakata Zinashara Gina Va Ida Otuko Kamewe Hayokamo Ige Dose Yamuago Leone 4 times stronger

내 워게이로 오가 기대로 희냐 마이타발라 마케니야 아라호카 사이샤모카 고이가가라 호모카 오타사리라 내요게레 희냐 마이타발라 마케니야 아라호카 나가 토녀와 복부맨 히나샤라 기다사이냐 사이샤모카 나무더니와 케루바 나 셰프가 셈바 사이냐 기다사이냐냐 고이가가라 나가 사이냐 데리스 나고니와 보이타 사이냐냐 기다지나샤라 호모카 나만 사이모나 카타